이렇듯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리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. 도련님이 부친 딸을 안이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 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편으로 나가면서 울음불리 없지만은 춘향과

그처사에 무당 자격을 얻고 신이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걷는 줄을 모르고 주냥 문전을 당도헌니 그때요 향단이 요염섬섬 화계상에 봉선화에 물을 주다 돌연짐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돌연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예리성과 문에

마침 도련님 드리려고 밤참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숨격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바 일이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세 아짜제가 형제 분만 되면 대리사유 내가 꼭 정하지 한 분대